0: of believing in the notion of selfhood and so on. But however, Buddha has never stated anywhere in his teachings, nor did he expect that the entire people of India turn into Buddhism or turn into Buddhists. He had never even imagined or never even claimed the possibility of or demanded that all the Indian people follow the Buddhist path.
1: Oh yeah. So today you said now that is the basis of, let's say, mutual respect to among the different traditions. And in fact, I think mutual admiration. I'm Buddhist. Sometimes I describe myself as a staunch Buddhist. But so I disagree some of the views. But I respect sincerely because it worked among the humanity in the past and today and future. It immense sort of today, it gives, I think, immense benefit to millions of people. So there's plenty of reason to respect, to admire, to appreciation. So that is the, I think, the proper way to develop, to promote genuine harmony among the spiritual traditions. Yeah. Tan dina ma tin da jigdin le de ba lam la ya na ba ni de chen ni yi te wa do ji te wo chen yi te wa la ya na ba sum de nian du yi te wa da ran san yi te wa da shu sen be te wo de la nian du yi te wa la shu ba nam ji da wa ni shu sen da ka zo ti shi zhe chen na da nian du yi da zhun de le shu na sa shi da nian du yi zhun de da wa de shi
2: 把他年度也太过了书本那么几那你中间大完你却他们家了目的过了双倍抓到顾问滚都大白也没被切不了大完当时就目的过的把中间把我们给一个特别样的切把的江边的母猪山的有吧他亲戚老个大完怎么没有吧 마도바 예매베 체베 따와다 딱발로 쏘고 예버 따와 니스 다 풍불레 된 셈베 다 뜨지 라와 딱바다 쏘베 제주고 직부다 군을 켜버다 되는데 아니 다 켜버 제너고 되는지 예버 따와 니 빼나 타발로 주도 통하신도 때는 매버지레스 통하신도 매제이스 풍부함다 기질로 속에 뭐래 당연히 풍부함다 기질로 속에 용어 전부 시 두 차로 당스 다 가서 우리 그게 수제 에네 차로 다 자스 주바 꼭 가다 이니 그게 차제 된주 너나 그게 찾았어. 네 참이 참이겠다. 변비 뒤처럼 재수조 사네. 이니 친중시 남산 대바다. 낭 남벌 시바니 전 탑으로 이어봐 다신. 진짜겠다. 더주 대당 아니 남 고민들 파괴 댐바시 관배. 된실은 죽도 추신도 좀네 전에 남 관배 림기 제부 rimgi